0: 시작함.
1: 숨 많이 했대냐?
2: 양대파, 양대뿌레,
3: 양대. 드만의
4: 뜨거.
5: 발차이기 에르볼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Ma igual es guanches causas.